0: 할때 형수 가요.
1: 아니 할때 이마. 아니
2: 할때 형.
3: Pim Habaim, Limsibat Purim, Hine, Eli, Indiani, the Mordechai, Hayudi, Yankale, Japani, the Yelej, Hitrapes, the Havila, Shel Bisli. Achav, Shvu Yeladim, Vnashir, Biachad, Shir Purim.